심방코파 조지지코리 우리 꼬삐 노제뉴까지 심방스 Saturday man erupa radio 54 Dijibuda pa Ipswich Studios Una de G-Man